기대도 잘못 캥겨가해 넌 보게 타워 나를 본다 봐서 달라서 널 가서 담을 삭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에이 감히 사는 젠젠 난 다시 Yeah 기분 돌리네 시각 하나 흔들러라 Catch from the flower from the venom